0: Vancouver Co-op Radio 100.5 FM is political.
1: Co-op Radio is poetry.
2: Co-op Radio is tango.
3: Co-op Radio is gay.
0: Ecology.
3: Comedy.
2: Feminism.
1: Philosophy.
0: Yoga.
3: Reggae.
2: Bicycles.
0: Trade unions.
1: Gospel.
3: Live.
0: Local.
2: Asian.
1: African.
3: Vancouver Co-op Radio is community.
0: Your community.
2: Vancouver Co-op Radio.
3: CFRO.
0: 100.5 FM.
1: All different.
0: All the time.
4: The 25th anniversary Cowichan Valley Bluegrass Festival is filled with Grammy and Juno winning talent, including old time, bluegrass, rockabilly, and a dash of folk. Artists and events include the all-female power group Big Richard, Alum Ridge Boys and Ashley, Jake Vadeland, and a rockin' outdoor square dance. The festival runs June 19th to 21st at Lake Cowichan on Vancouver Island. Tickets and details at cowichanbluegrass.com.
5: Hello, my baby. Hello, my honey. Hello, my ragtime gal. Send me a kiss, my wire. Baby, my heart's on fire. If you refuse me, honey, you lose me. Then you'll be left alone. Oh, baby, telephone and tell me I'm your own.
6: Keep Co-op Radio, our own community radio station, for another 50 years at www.coopradio.org. Keep us hopping along.
7: 듣고 있나요? 라디오 6.
8: 지친 그대, 꿈을 꾸어요. 여기는 라디오 6입니다.
9: 여러분은 밴쿠버 코앱 라디오 CFRO 100.5 FM 한국어 라디오 방송 라디오 6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밴쿠버 한인신문 코리안 뉴스 제공입니다.
10: 안녕하십니까? 유아진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BC 주정부의 주택 정책들이 마침내 시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의 주택난 속에서도 BC주의 임대료가 캐나다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임대주택 공급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데이비드 에비 BC주 수상은 지난 2일 버나비에서 열린 BC 빌즈 신규주택 착공 행사에서 주정부의 주택 정책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버나비 지역에 약 820세대 규모의 신규 임대주택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이로써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인 BC 빌즈 프로그램을 통한 누적 착공 물량은 4,000세대를 넘었습니다. 에비 수상은 부유한 투기 세력 억제, 세입자 부당 퇴거 방지, 불필요한 건축 규제 완화 등이 맞물려 캐나다 전역에서 가장 선도적인 안정세를 이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메트로 밴쿠버의 중심인 밴쿠버와 버나비 지역의 하락세가 매서웠는데 아파트와 콘도를 기준으로 한 평균 임대 희망 가격은 최고점 대비 약 20% 폭락해 연간 $8,000의 주거비 부담이 줄었습니다. 두 도시는 최근 무려 29개월 연속으로 전년 대비 임대료 하락세를 기록 중입니다. 또한 바닥을 기던 메트로 밴쿠버의 주택 공실률은 2023년 10월 0.9%에서 현재 3.7%까지 큰 폭으로 치솟아 세입자들의 주택 선택폭이 한층 넓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급 여건 역시 역대급 지표를 보여주며 지난해 BC주의 임대주택 착공 건수는 10년 전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장기 전용 임대주택 등록 건수는 2만 6천 세대를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정부는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투기, 빈집세 도입을 통해 수천 채의 유휴주택을 장기 임대 시장으로 강제 전환한 것이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물가 상승률에만 연동되도록 한 임대료 인상 상한제도 시장 안정의 버팀목이 됐습니다. 크리스틴 보일 주택부 장관은 아직도 많은 주민들에게 임대료가 부담스러운 수준인 것은 사실이지만 BC주의 방향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집값 1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한 BC주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카드가 실제 주민들의 지갑을 채워주는 민생 성과로 이어질지 계속해서 주목됩니다. 밴쿠버 시의회가 동료 시의원을 부당하게 괴롭혔다는 독립조사관의 공식 결론에도 불구하고 켄심 시장에 대한 제재안을 최종 부결시켰습니다. 시장이 소속된 다수당 의원들이 무더기 반표를 던지며 제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인데 시의 청렴성 감독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밴쿠버시 청렴감독관 사무실이 임명한 외부조사관 제이미 파이텔 변호사의 조사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촉발됐습니다. 파이텔 변호사는 약 7개월간의 면밀한 조사 끝에 켄심 시장이 시의원 행동강령을 명백히 두 차례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켄심 시장은 지난해 4월 시청에서 유대인 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 유권자 연합 즉 COP 소속 숀 우어 시의원이 과거 반유대주의 게시물을 올렸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어 10월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숀 우어 의원이 테러단체 연계 시위에 참석했다며 그를 테러 지지자로 암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조사관은 심 시장이 권한 범위를 벗어나 숀 우어 의원을 증오 조장인물로 묘사하고 공개적으로 괴롭혔다며 시장의 공식 서면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장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제재안은 허무하게 무산됐습니다. 시의회 다수당이자 켄심 시장의 소속 정당인 ABC 밴쿠버 의원들이 철벽 방어에 나섰기 때문인데 ABC 소속 의원들은 조사관이 별도의 증인 인터뷰나 시위 성격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며 조사 절차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시장 제재를 전면 거부하고 보고서를 단순 참고 자료로만 접수하자는 수정안을 냈고 표결 결과 ABC 의원 5명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당사자인 켄심 시장은 이해 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이번 회의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부 시의원은 조사관의 편향성을 주장하는 의원들 스스로가 오히려 철저히 편향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시의회가 책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작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밴쿠버시 청렴감독관 제도를 둘러싼 갈등도 다시 불붙고 있는데 이유는 ABC 밴쿠버 측은 과거에도 이 제도의 개편을 요구하며 흔들기를 지속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독립검토 보고서들은 오히려 감독관의 독립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으며 BC주 정부 역시 올해 독립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정부 행동강령 의무화 법안을 추진 중이어서 주정부와의 마찰도 예상됩니다. 다수당의 수적 우위 덕분에 켄심 시장은 당장 공식적인 제재

없기 때문인데 위반 시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메트로 밴쿠버 이사회는 유난히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겨울철 산간 지역의 적설량이 평년보다 크게 감소한 데다 현재 진행 중인 스탠리파크 급수 터널 공사 여파로 용수 공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930년대에 설치된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이번 공사를 두고 마이크 얼리 메트로 밴쿠버 이사회 의장은 장기적인 물 공급 안정성을 위해 필수적인 공사지만 여름철 폭염이 시작되면 물 사용량이 평소보다 50% 이상 급증할 수 있어 선제적인 3단계 제한이 불가피하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3단계 조치가 공사가 일단락되는 최소 7월 말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3단계 제한령이 발효되면 모든 가정과 사업장에서 잔디에 물을 주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차량 관리에도 엄격한 제한이 따릅니다. 창문이나 전조 등 사이드미러, 번호판처럼 운전 안전과 직결된 부위만 부분 세척이 가능하며 집 앞마당 등에서의 일반적인 다량의 물 사용 세차는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수자원 재활용 시스템을 갖춘 상업용 전문 세차장은 기존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공공수영장과 아이들이 이용하는 물놀이 시설은 정상 운영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8일부터 대대적인 현장 단속원을 투입해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각 시 조례에 따라 규정 위반 시 최소 수백 달러에서 최대 천 달러에 달하는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BC주에서 주치의가 없어 정기적인 1차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주민이 130만 명에 육박하면서 공공의료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BC보건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가족 주치의나 정기적인 1차 의료 제공자가 없는 BC주민은 약 125만 9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BC주 전체 인구 570만 명의 무려 23%에 해당하는 수치로 4명 중 1명꼴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특히 지난 2017년 현 NDP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미등록 환자 수가 약 89만 7천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주정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주치의 없는 주민이 오히려 45%나 급증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정부 보건부에 등록되어 주치의 배정을 기다리는 대기자만도 34만 5천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들이 주치의와 매칭되기까지는 평균 29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조시 우스본 BC주 보건부 장관은 매주 4천 명 이상이 주치의와 전문 간호사 매칭 시스템을 통해 새로 연결되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행정 업무 시간까지 보상해주는 환자 관리 중심 보상 제도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새로운 제도로 의사들의 소득은 늘었지만 정작 이것이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며 의료 접근성 개선 실패를 꼬집었습니다. 전문의 진료나 가족 주치의 공백은 결국 주 전체의 의료비 부담과 시민들의 생명 위협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정부의 보다 현실적이고 과감한 영입 구조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페리가 오는 16일부터 모든 항로의 이용요금에 5%의 임시 연료 할증료를 일제히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델린 윌리스 BC페리스 최고 재무책임자는 성명을 통해 그동안 연료비 이연 계정을 활용해 비용 상승분을 자체적으로 흡수해왔지만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주민과 지역 기업들의 부담을 주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번 5% 인상안은 BC페리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마쳤습니다. 에너지 위기로 인한 요금 인상 바람은 해상교통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현재 에어캐나다와 웨스트젯 등 캐나다 주요 항공사들 역시 연료비 상승을 이유로 추가 할증료와 요금 조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올여름

0: 전반적인 여행 비용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다만 BC 페리는 향후 국제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서거나 안정될 경우 연료 시장 상황을 재평가해 할증료를 즉각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아진이었습니다.
1: 여러분은 밴쿠버 코앱 라디오 CFRO 100.5 FM 한국어 라디오 방송 라디오 6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밴쿠버 한인신문 코리안 뉴스 제공입니다.

5월은 통장이 얇아지는 달이래요. 아무리 캐나다에 산다 해도 어린이날, 어버이날은 챙기게 되고 날이 좋을 때라 그런지 가야 할 결혼식도 많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먼저 하게 되는 일은 날을 미루는 것. 먼저 약속되어 있던 치과 진료도 미루게 되고 저녁 먹자던 친구들과의 약속도 바쁘다라는 핑계로 미루게 되더라고요. 아쉽지만 별 수 있나? 언젠가 날 챙길 시간이 오겠지 하며 내 자신을 위로하게 되지요. 얼마 전 문득 할머니가 해준 말이 생각이 났어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성공한 건 줄 알았는데 자주 웃는 놈이 성공한 놈이더라. 웃음이란 것은 미루면 돈처럼 쌓이는 게 아니라 다 사라지더라. 가정의 달 5월이면 매번 타인을 위해 내 것을 양보해왔던 달이지만 올해 5월은 달라져 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소피아의 뮤직 브레이크 오늘의 첫 곡 최유리의 외로움이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추천해 주신 특별한 노래들로 채워지는 뻔하지 않은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시작할까요? 이번 주 주제는 저희 라디오 작가님이 기부스를 한 달 넘게 해서 꼼짝 못해서 답답하다고 정한 내 몸이 움찔거리는 노래였는데요. 오랜만에 테크는 어떨까요? 한때 나이트 가면 모두들 머리를 마구 흔들어서 얼굴을 볼 수 없었던 때가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하시며 최정한의 편지 추천해 주셨네요. 첫 소절부터 신나는 노래 어떨까요? 결혼 8년차 요즘 권태기가 와서 마주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는데 듣기만 해도 아주 속이 시원한 노래 양희승의 화려한 싱글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아주 오랜만에 듣는 노래겠네요. 최정한의 편지 그리고 양희승 화려한 싱글까지 듣고 올게요.

다리 얼른 나으세요, 작가님. 짐살라빔. 짐살라빔이 유럽에서 자주 쓰는 수리수리 마수리 같은 주문이래요. 중독성 있고 입에 착 달라붙는 레드벨벳의 짐살라빔 함께 듣고 올게요.

오늘 라디오 팀에서 선곡한 노래는 여러분은 작가님의 취향을 좀 모르셨던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들으면 기부스한 다리로도 분명 춤을 출 게 뻔해서 선곡해봤습니다. 우리 라디오 팀의 작가님의 최애곡 영탁의 폼 미쳤다 듣고 올게요.

다음 주 뻔하지 않은 플레이리스트 주제는 지금 한국은 5월 2일부터 6일까지 금 같은 아주 긴 휴가거든요.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시더라고요. 연휴에도 맘 놓고 어디 놀러 갈 수 없고 일이 너무 많아서 연휴인지조차도 몰랐다는 분들도 꽤 계신데요. 예전 추억 떠올리는 여행 노래 어떨까요? 노래로 함께 여행 떠나보자고요. 많은 여행 노래 추천해주세요. 페이스북 라디오 섹스, 인스타 또는 틱톡 뮤직브레이크 23으로 DM 기다릴게요. 자, 이번 순서는 소피아의 미스테리 뮤직박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가수는 많이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의 음악을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은 사람은 없다. 윤종신, 유열이 인정한 싱어송라이터 오웬을 준비했습니다. 음악을 배운 적도 없고 악보를 볼 줄도 모르고 기타 코드도 잡을 줄 모르는데 어떻게 좋은 음악을 만드는지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첫 곡으로는 유난히 상처받고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었던 날 누구나 있잖아요. 쉽게 잠들지 못하는 밤, 이불 속에서 눈물 삼키며 듣기 좋은 노래로 선곡해봤습니다. 오웬의 오늘 듣고 올게요.

네, 두 번째 곡으로는 여러분도 온 힘을 다해 누군가를 사랑했던 기억이 있으시지요? 나이를 먹을수록 그런 사랑이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 계산이나 생각 없이 서툴지만 진심으로 사랑을 주고받았던 그 시절에 나에게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노래, 오웬의 사랑이란 단어로는 설명이 어렵죠. 함께 들어볼까요?

오늘 미스테리 뮤직박스의 주인공 오웬의 마지막 곡으로는 요즘 같은 날씨에 딱인 노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피크닉 가서 함께 들으면 더 행복해질 것만 같은 노래 오웬이 부릅니다. 피크닉.

여러분은 밴쿠버 코앱 라디오 CFRO 100.5 FM 한국어 라디오 방송 라디오 6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밴쿠버 한인신문 코리안 뉴스 제공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고민을 함께 나누며 최선책을 찾아보는 고민노트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힘들고 지친 하루를 보내고 위로와 위안을 받고 싶어 하소연하는 글을 보내봐요. 직장에서 저를 말끝마다 무시하고 업신 여기는 한국인 직장 동료가 있는데요. 같이 일하다 보면 참 외롭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다른 외국인 동료들에게 같은 한국인끼리 이러는 게 너무 창피하고 좀 그렇네요. 차라리 무슨 전쟁이나 갈등이 있었다면 풀기라도 하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나 할 텐데 아예 제가 회사 들어가고부터 쌩 투명인간 취급을 합니다. 몇몇 저와 친한 동료들 말로는 제가 있기 전부터 다른 한국 동료들에게도 그랬다며 상처받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견디기가 좀 어렵네요. 경제적인 상황이 있어 관두지도 못하고 아주 꾸역꾸역 다니고 있어요. 제가 아주 활발하고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성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나지도 않았고 그냥 무난한 성격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참 답답하네요.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네, 사연자님 솔직한 힘든 사연 저희 쪽에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동료들과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지치고 힘든 게 사회생활인데 정말 많이 힘드실 것 같네요. 같은 한인끼리 으쌰는 못할망정 왜 그러시죠? 처음엔 한번 왜 그러는지 물어보세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다른 한국분들께도 그러셨다니 그분은 애초에 좀 못되신 게 아닐까요? 요즘 초등학생 애들도 그런 행동을 하나요? 참 그런 사람과 잘 지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존재로 보여지는데요. 사연자님 본인 할 일만 정확히 하시고 단체 일이 있을 땐 딱 필요한 일만 하시면서 어떤 대꾸나 반응도 하지 마세요. 한국분이든 아니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없는 사람으로 치시고 회사 안에서 일로 인정받고 나면 결국 그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연자님을 찾게 되실 거예요. 너가 어떻게 날 대하든 난 내 길을 가겠다. 이렇게 마음 잡으시고 더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시다 보면 결국 사연자님은 더 성장하시고 그분의 행동은 더 창피하고 의미 없는 것이었음을 모두가 알게 될 테니 매일 짜증나고 힘드시겠지만 너가 그래봐라 난 더 성장한다 이런 마인드로 한번 버텨보세요. 애초에 기본 교육이 안 된 사람 때문에 사연자님이 왜 상처받고 우울해지셔야 하나요? 사연자님의 인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화나고 열받을 때 이 노래와 함께 소리 지르고 나면 저는 화가 좀 풀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연자님, 소리 지를 준비 되셨나요? 저희 라디오 팀에서 준비한 사연자님을 위한 노래는 크라잉넛의 말 달리자. 함께 소리 지르며 불러봐요.

고민노트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페이스북 라디오 섹스 또는 인스타그램 틱톡 뮤직브레이크 23으로 여러분의 고민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익명으로 나가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네, 지아님의 신청곡입니다. 데이브레이크 담담하게 듣고 올게요.

라는 것을 알기에 꿈꾸지 않는다. 다만 지금 여기 내 앞에서 웃고 있는 너. 그것이 내가 아는 세상의 전부이기를 바란다. 나태주의 소망이었습니다. 소피아의 뮤직브레이크 마지막 곡으로는 이승환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 들려드리며 전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밴쿠버 코앱 라디오 CFRO 100.5 FM 한국어 라디오 방송 라디오 6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밴쿠버 한인신문 코리안 뉴스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6 책임 프로듀서 이덕일, 아나운서 유아진, 작가 황승연, 그리고 DJ 소피아 서였습니다.